0: 阮的梦，阿伯换你的呢，一段着一世人，我只替你唱嘞，你唔爱唱啊。
1: 从今以后的将来，哎，我都无用嘞。虽然离开遐尼远，我犹原。我唔知，我唔知我会唱啊。